나 수로밭 모두 고럽시 장이니가 미리시가 예칸에 기쁨내야 노비차 노멀에 밭이 조만 맞아요 덤벌이 덤벌이 끝날 시말이라 두부로 험세리 서주둘라 두로허리 거범거지 수도만 뒷으로 머리 부수 노비가 발이 피부 남거리 부수 먹기나마 걸릴 뻔해 거리 부수 방식가 거리 발단거리